0: so good.
1: Lotus FM. Lotus FM.
2: 30 minutes of non-stop music.
3: 예쁘다니구. 옌체스나루. 빠르가, 빠르가. 아주 왔던디, 만나 택시. 내 니가 가수구나, 누.